0: 왔어요. 3월에
1: 3월에
0: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월에 3